0: 등이 들어가고 하는 또 이렇게 또 하고 또 이유 아 담아주면야 등 다음에 아득달지야 없나도 이제는 등이 등 아 남은 등 아득달이냐 너 데이고 등이냐 너 때문에 등이고 다고 어떻게 등이 뜨는다 아 등이 시기하면은 어떻다 또 가지치니 아 날개부터 지나무 그때 하우스인이 아 또 합체성은 뭐 아, 긴급마저 때문에 마코 시도인나라가지 못합더니 아 이내오니틀리 하울인나라도 이내티도 하리지 포라로우글 왁시탈로 아종놈 에 아종놈마 아 단나 아종나 호티기 옛옛캐노스타가 아 이내티도 이내티도 호암 호암는 토피마타 안네 아 루 아 이들레리시 아, 담아치면 호흡이 있더라도 나가 뜨기시행이 되긴 확실히 치기 소라카보진 있더 하늘이 저런 기시행 아, 오버골리 하늘이 장이 있다 이렇게 또 하니 하늘이 장이 있다 날리기 되고 기시행 예, 다치면 늘려도 사람을 얻다가 어떤 일들이 하지만 약하고 아놀리코클로 아마 오빠미르기티네 레리티스티니 모시시피르니 말리타로 아마로 오빠미르타로 아디깅마티 오빠미르니 아타충에 노하모로크가 비디오르게체리고 뭐 하리마게스티니 오빠미르니 아이 테이킹 위스 카메릴라그니 호젤미 오하모노크카미나
1: 코옌나미 사르모니
0: Okay,
1: bye. Inurak, Albert, I'm going to go to the house.
2: I'm going to go to the house. Kuyana mi o kasakazi sukuya na sako gama sukuya ko yoko yisunga kusala ko yoko pasakunga ama kuya suksunga o ka joko yisakazi tukisi yuma yatin ni siwala pa mi tiguango gama adapted tiguango ng ituilo tiguango yuilo kau yung makatiging imating. Kau yung mangitya ka matigo ang ungin niyo miksanon. Ang matigo ang ulaw si mangityo itigo ang unang min. Ang makau yung mangitluting. Kasi ani, apik susaraw ka ma, igluring niya tilunga. Ananaga inugun na sari nera tilunga inang metakatakasunga. Kitung nga kastumi, tigo ang uraktumin, ama katang man, unagupi giyaw yu ikuni nga, pisi mandum ni ulo, ik nari lawsu ni u. Kaya yu marama innang mga piritlo nga, kanok piw tigi pa, tigo ang urakti taulu ting, taan na ik nilawtuk, ama katak suni pari nga, katak suni piw garwak mga. A kau kurtu lau si mandlene anga yokha kangman asianing anga yokha gele magit teiko anga yokha gele tangit nara ngarlonegit tiguak vige lau tangit sirna katangit lute tei semani tiguak ngulau si magama ila sure maan anga yokha kain ha gunnertu tamangming Ata tematigo raw si mga siwulak pangulong anana malo. Naraw si mga kano ilakang datang mga ukawjok der er